오빠 그때 이런 풍경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잖아. 오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오빠 없이 못 살아. 오빠도 잘 알잖아. 오빠 떠나지 마, 응? 나이 순간 오빠랑 같이 하고 싶어. 난 오빠 너무 사랑해. 떠나지 마. 오빠 일어나. 오빠, 오른쪽으로 가. 오빠 못 봤어? 앞에 자전거야, 자전거야, 자전거. 오른쪽으로. 얘들아, 그 길이 오빠? 아직도 안 그러면 오빠. 오빠, 그러면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0: 오빠 기억나? 오빠 그땐 이런 풍경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잖아. 오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오빠 없이 못 살아. 오빠도 잘 알잖아. 오빠 떠나지 마. 응? 나 이 순간 오빠랑 같이 하고 싶어. 난 오빠 너무 사랑해. 떠나지 마. 오빠 일어나. 오빠 오른쪽으로 가. 오빠 못 봤어? 앞에 자전거야, 자전거야, 자전거. 오른쪽으로. 야, 너 그 길이 오빠? 아직도 해도 그렇다. 오빠. 오빠, 그렇다.
1: Kecelakaan terjadi karena hilangnya konsentrasi. Stop penggunaan gadget saat berkendara.